0: 나 이렇게
1: 코도
0: 내가 좀 와이라면
2: 손다 볼래 그네 그네 본거 되면 장애인데 색상이 그 위력 불합 너도 크룩 뱉어도 걸렸는데 왜 그래도 쫙 되더고
3: 샤라慢慢地听明白 配型的事情基本定了 过完武松节就出发
4: 深夜里，莎拉对瞒住自己要捐肾的伊尔波拉提爆发了。战争升级，他拿出了结婚证，要求离婚。
5: Сөзің
4: басы аяғын түсінбей тұрсың сен.
5: Кәй. Айта бәлес батырма я. Бір өң бар тек сәтке жатырын қалық жыл. Мұны екен жеткіз барам болды. Қайтып тұр.
4: Ашқызымдан қолған кетіп.
5: Адамын.
3: 吵架时无意中发现小女儿在发烧，爆发中的莎拉瞬间恢复了母亲的温柔，情况顿时缓和。
5: 나도 탑 들어가고나
4: 이렇게
5: 웃으려고
3: 本来他们感情就很好，莎拉剧烈的反应还是因为真的心疼丈夫。再回到香港，阿姨坐着的场地正是半个月前她参与搭建神功戏棚的地方。
6: 同埋我自己咧，以前遠行咧，翻到嚟香港咧，就會覺得啊，又嚟翻呢個咁殘酷、咁窒息嘅城市，呢一種念頭係對於呢個城市一啲固有嘅睇法。以前翻到嚟香港，點都會悲哀下、感嘆下咁樣，但係而家冇變咗，即刻去諗有咩可以做，有咩可以做咁樣咯。我覺得做戲棚比較似一門手藝啲咯。 你覺得係一班人喺個郊外嘅地方去搭一間屋嘅感覺咯。戲棚始終有某一種性格喺度嘅，喺戲棚入邊啲人係着重情義啲咯，廿零歲嘅都有，卅零歲嘅都有，以前都有啲四五十歲都有，但係而家太少人入行。
3: 阿姨發現。 佛法的教法和戏棚大师傅的话不谋而合，比如做事快而不急，专注走好脚下每一步。小女儿发烧了，再大的争吵都放在一边，一家人穿好衣服，连夜去诊所打针。这时候就看出来什么叫一家人。 过一阵子，老爷子想把大儿子一耳兰找回来，在他看来，就算困难像山一样大，也能一钉一锤的靠双手去解决。陈老爷子还是在家门口支起了桌子，这个固定的摊位他已经守了大半个世纪。
7: 都说来那个运字来说，它代表汉字。那天我和那个说，但是我也还是写的撇，写的不够好。你家有千金，不如找君。